것이라 그럴 그래 비옥이라 또 그런 비옥 응가리 뭐 비어냥고로 이룬 바오 여러 가지 없고 뭐라 어디에 대단 그런 민예로 도망하고 외로 뭐 비옥이 오시라 뭐라 냠냠 뭐 뭐하노 우야 그룹 걸로 뭐하고 야 뭐 도시라 뭐하는 거 바한다면 기소가 안 된다